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미국은 재차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6월에 양해각서 서명 이후 중단했던 이란에 대한 해

0: 이란 봉쇄를 14일 재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하겠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16일 여러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에게 이란의 전력 인프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 측 원유 등의 수출 루트가 되고 있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태세를 갖추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홍해 입구에 위치해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원유 등을 수출하는 대체 루트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 부근에서는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배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한 달이 가까워진 가운데 사태는 양해각서 서명 전의 긴장 상태로 돌아가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사실상 해임한 태도로 국방장관 후임으로 흐마라 국가보안국 국장 권한대행을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SNS에 게시했습니다. 흐마라 씨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주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페드로우 전 국방장관은 16일 자신이 해임된 배경에는 군 지도부와의 사이에 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 등을 공격한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국방장관 해임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0: EU, 유럽연합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에서 EU와 우크라이나는 올해 안에 무인기와 무인기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공동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도 공동 생산을 목표로 2028년까지 협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EU 역내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창의적 노력을 배울 필요가 많다고 말해 무인기를 사용한 작전 등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직견을 EU 방위에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일본의 국산 AI 개발 회사인 노에트라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반도체를 탑재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산 AI 개발을 목표로 소니그룹, 소프트뱅크, NEC, 혼다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노에트라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반도체를 탑재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해 자율적인 판단으로 로봇 등을 움직이는 피지컬 AI에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피지컬 AI는 인력이 부족한 제조 현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산업성은 이 회사 등의 2026년도 3,800억 여엔 규모의 사업을 위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포함한 2030년도까지의 5년간 총액 1조엔 규모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도입하는 최신 시스템을 통해 노에트라사가 피지컬 AI에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0: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16일 도쿄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취재에서 젠슨황 CEO는 일본은 정밀도가 높은 대규모 산업용 로봇 제작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일본 경제는 인력이 부족해 제약을 받고 있지만 AI와 로보틱스를 도입할 수 있다면 일본은 상상력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준결승에서 영국에 승리한 아르헨티나 선수가 경기 후 남대서양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 우리 땅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세레모니를 한데 대해 영국 고위 각료가 FIFA, 국제축구연맹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에 2대1로 역전 승리해 두 대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 후 아르헨티나 선수가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 아르헨티나 호칭을 사용해 말비나스 제도는 아르헨티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0: 주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그라운드 위에서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지난달 국내에서 생산된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양은 나프타의 중동 이외에서의 조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배경으로 공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 18개 품목 중 절반인 9개 품목에서 지난해 같은 달을 웃돌아 중동 정세로 영향을 받은 생산이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 메이커 각사로 구성된 석유화학 공업협회는 16일 지난달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량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석유화학 제품 18개 품목 중 절반인 9개 품목에서 작년 같은 달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5월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증가는 1개 품목에 그쳤으나 6월은 작년 같은 달을 웃도는 품목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석유화학 공업협회는 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중동 이외로부터의 조달 등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작년에 비하면 정기 검사로 쉬는 생산 설비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공업협회의 지쿠모 토마나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매우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3월이나 4월과 같은 위기적인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나프타의 중동 이외로부터의 조달이 안정됐고 연말과 새해를 향해 순조롭게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 2030년도 이후 학교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학교 등의 80%가 디지털만이 아니라 종이 교과서와의 병용을 희망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지난달 학교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30년도 이후 종이 교과서, 디지털만의 교과서, 그리고 종이와 디지털을 병용하는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사용이 인정되게 됩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7,800여 개의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대해 희망하는 교과서의 형태를 조사했는데, 종이만을 희망하는 비율은 소학교에서 6.1%, 중학교에서 6.5% 등인 한편, 종이와 디지털의 병용 희망은 소학교에서 88.3%, 중학교에서 86.3% 등입니다. 종이와 디지털의 병용을 희망하는 응답에 대해 각각의 분량을 물은 결과, 학년이 낮아짐에 따라 종이의 분량을 많게 하고 디지털을 적게 하는 희망이 많았습니다.
1: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2: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3: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2: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오스스메와何ですか?
5: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4: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5: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4: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2: 내용을 확인할까요?
3: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2: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3: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5: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2: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5: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3: 미아가 주문합니다.
4: じゃあそれください.
2: 그럼 그거 주세요.
3: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4: 私も.
2: 저도요.
4: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3: 점원이 확인합니다.
5: 와사비 抜きね.
2: 고추냉이 빼고
3: 그리고 미아의

0: 미야에게도 묻습니다.
1: 소치라와?
2: 그쪽 손님은요?
0: 미야가 대답합니다.
3: 와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레테 쿠다사이.
2: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0: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3: 와사비와 이레나이데 쿠다사이.
2: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와사비는
2: 고추냉이.
5: 이레나이데 쿠다사이는
2: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5: 네쿠다사이를
2: 붙이면 됩니다.
0: 나이형이요?
2: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5: 이레르의
2: 나이형
5: 이레나이에 네쿠다사이를
2: 붙여서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5: でください를
2: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잘 따라하셨어요?
2: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6: 오렌지 주스 1つ.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가시고마리마시타.
2: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오렌지 주스 1つ.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5: 오렌지 주스는
2: 오렌지 주스.
5: 1つ는
2: 하나라는 뜻이지요.
5: 氷는
2: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5: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라고
2: 하면 됩니다.
3: かしこま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2: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5: ドレッシング.
2: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5: かける를
2: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5: かけない입니다.
2: 자, 말해보세요.
3: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2: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5: 唐辛子.
2: 동사 사용하다는
5: 使う.
2: 나이형은
5: 使わない.